0: type or the quieter type? 악기 특성상 연주하면서 동시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그렇죠.
0: 네,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는 말수가 많으신 편인지 적으신 편인지 궁금하네요.
1: 평소에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0: 아, 네.
1: 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거나 네. 혹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이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All right, so he said usually he's not that talkative, but when he has that opportunity to talk about himself or something in more depth, he can get talkative. And I guess today could be that opportunity for him. Well, I'm really excited to see where our conversation will go today, but let's talk with your songs. We're going to hear a bit about a bit of Dimple, mm-hmm. right? Your debut album, from the debut album. 오늘 어떤 토크가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데뷔 앨범 Dimple 잠시 같이 들어볼게요.

0: So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about the feeling behind this piece? 이 곡에 담긴 감성을 크런처들에게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곡은 말 그대로 보조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보조개는 웃을 때만 나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끔 저를 보조개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0: 아. So this song, Dimple, it basically means the dimple on your face, on your cheek, and you get it when you smile. I mean, you can see it when you smile. And some people remember Jongseong for having a dimple on his right cheek. I can see it right now.
1: Right. 그래서 이 보조개라는 뜻은 네. 보조개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웃으면서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런 감정들을 음악으로 만들어봤던 곡입니다.
0: Oh. Oh, so the dimple song, it doesn't mean dimple itself. It means how you have a good talk with someone while smiling. And you can see the dimple on your face too when you smile, right? So it has that sort of emotion inside the very song. Well, you know what? You are known as Korea's first university graduate to major in harmonica. So considering you were born in 1986, which is not too late, it's surprising that you were actually the first because you're pretty young. 대한민국 최초의 하모니카 전공 졸업자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86년생인 박종성님이 최초라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네.
1: 하모니카 연주자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네. 대학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지는 않았었어요.
0: 아, 네.
1: 네, 아무래도 하모니카 역사가 짧고 또 하모니카는 메이저 악기라는 인식보다는 좀 변방 악기, 마이너 악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So there were a lot of harmonica players in the past, even before Jongseong, but no one really majored it in a university before. So he became the first to major in that particular instrument because it's not... It's usually not known as a major instrument, but a minor instrument. And so he became the first graduate student of the major. Well, how did you first discover the harmonica? And how did it eventually become your major then?
2: 어떻게 그럼 하모니카를 시작하셨고 전공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1: 하모니카를 배우기 전에 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다른 악기들을 이미 다루긴 했었거든요.
0: Oh, 네. So even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he learned how to play the piano and even the violin. 네.
1: 그러다가 우연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네. 하모니카 반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0: Oh, and in the department store here in Korea, we have the cultural center where they provide different classes. And Jongseong's mother found out that they have a harmonica session there.
1: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하모니카는 좀 더 쉽게 연주가 되면서 훨씬 흥미를 쉽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요?
1: 네.
0: So compared to piano and violin, which he learned before learning the harmonica, Jongseong was able to become more interested and found the joy and fun in it a lot more quickly compared to other instruments.
1: 그리고 그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네.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0: 네.
1: 그 선생님께서는 네. 하모니카를 잘 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0: Thank you so much, 종성. 어쩜 이렇게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가요? 와, 최초일 뿐만 아니라 최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아,
1: 감사합니다.
0: You're already the best, not only the first.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ending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씨 is saying there is so much soul in every single note. 모든 음정 하나하나에 소울이 느껴진다 라고 해주셨고요. Love to Daisy is saying, how is this even possible on a harmonica?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모니카에서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rve 7309 is saying sending love from New York. This was beautiful. 뉴욕에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0: And Mass underscore 97BB is saying tiny instrument, giant sound. That's what I thought. 네, 악기는 작지만 진짜 거인 같은 소리였다.
1: 감사합니다.
0: Nasima 101 is saying this touched something deep inside me. 뭔가 마음속 깊은 한 구석을 네, 어루만져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but do wait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and we'll continue with the talk now. K-pop fans may already know this next song, 종성, because the harmonica in the intro was actually played by you, right? So K-pop을 사랑하는 크런처들이라면 들어봤을 이 곡의 인트로가 바로 박종선님의 연주라고 네. 하는데요. 네,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0: 네, 이 곡도 피아졸라의 Oblivion이었는데요. 네. So the delicate finger work of the guitar and the breathy emotional sound of the harmonica, I think they blend just so beautifully right there. What was special about playing together as an ensemble?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핑거링과 또 하모니카의 애절한 숨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곡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하면서 느낀 앙상블의 특별한 모미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1: 하모니카는 호흡으로 소리를 계속 채워내는 악기고요. 기타는 한번 튕긴 이후에 비워진 공간을 이용하는 악기거든요.
0: So with the harmonica, you have to continuously fill in the sound with your breath. But on the other hand, with the guitar, you do the fingering and make that space for that vibration where the sound keeps going.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잘 조화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0: 네, so he focused on harmonizing thos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fferent instruments.
1: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기타리스트와 함께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은 감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nd they talked a lot about what emotion they would focus on while playing this song, and they tried to make that emotion as similar as possible while playing it together. Well, Piazzolla's tango music is actually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but on harmonica, the melancholy feels even stronger after hearing it. Is that something you create through technique or is it the emotion that you create?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원래 반도네온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모니카를 연주하니까 그 특유의 처연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킬로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박종성님의 감성 덕분인지 궁금하네요.
1: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보다는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을지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0: So not so much the instrument, whether it be bandoneon, whatnot. He interpreted the intention behind the composer of the music.
1: 그리고 반도네온과 하모니카는 네. Free reed, 자유 리드 악기라는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예요.
0: So the bandoneon and harmonica, they're actually in the same category of instrument, free reed. Mm-hmm.
1: 네, 그래서 두 악기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네온의 음악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0: And because they are pretty similar in making sounds and how you play them, it's good to play the harmonica for a song that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All right, well, we're almost at the end of our time already. But you know what? You've built a path that didn't exist before, and you became number one, the first. You've received titles like that. So what message of cour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ther people?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쉽게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서 최초 그리고 1위라는 타이틀을 이뤄낸 선배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용기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모두에게 저처럼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0: 네. He doesn't want to tell everyone to become the first or number one or the best to everyone.
1: 단지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했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But he was able to continue his path this way because of the happy memory he had from the beginning. 네.
1: 그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So whatever you're doing, wherever you are, don't forget that first sort of mindset that you had in starting what you do right now. So don't forget that and continue remembering that moment moving forward. Well, it i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네. 벌써 아쉽게도 네,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How was your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today?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뭔가 한국에 계시는 청취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So he was happy that he was able to talk about music not only with Korean listeners but international listeners through Culture Crunch. Well, we enjoyed it a lot too.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to Jong Song for that perfect conversation and performances.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enjoy another song by Jong Song. Here is 흔적 or Trace by Park Jong-sung.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처럼만 있어주라. 사랑이 뭔지 알려주라.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게. 이렇게 적어놨어.
1: Hola a todos, ¿cómo están? Estamos escuchando Arirang Radio desde Buenos Aires, Argentina.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Are you guys ready? Are you guys all hipped up and hyped up and ready? Because we're gonna get really aesthetic. We're gonna get really vibey. We're gonna be really hip-hoppy in the studio today because we have two great artists joining us. Please welcome to Open Heart. This is Chokomo and Frieden.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Hello.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개인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칠코모라고 합니다.
0: 안녕하세요.
3: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드라고 합니다.
0: Yay, welcome to the studio. It's your first time on Heart Attack, although you have been here on other shows, so some of our listeners probably recognize you. 아리랑 라디오는 종종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지난 몇 년간. 근데 하트 어택은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2: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0: 네.
2: 정말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0: 네.
2: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0: 언제 오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2: 4년 된 것 같은데요.
0: 오, 꽤 오래됐네요.
2: 네.
0: 오,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오신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3: 저도 그쯤 된 것 같아요.
0: 네. 근데 또 떨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또.
2: 떨리죠.
0: 떨리신가요? Okay, so they say that it's been around like 4 years since they've been on Arirang, and I was like, oh, but you guys probably aren't nervous, right? You've been here multiple times, and they're like, no, regardless, we are a little nervous. Firstly, I want to ask you guys if you can introduce your stage name for us, because I am assuming that it is not your real name.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분명히 아니시죠?
2: 네.
0: 두 분 다 아니시죠? 네. 활동명 어떤 뜻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칠코모라는 뜻은
0: 네.
2: 제가 페리코모라는 이제 가수의 LP가
0: 네.
2: 제 머리맡에 있었는데 그때 한창 이름을 뭐로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0: 네.
2: 자고 있는데 LP가 떨어져서 이거다. 코모다.
0: 오.
2: 그리고 이제 제가 칠이라는 그때
0: 네.
2: 그 단을 꽂혔어가지고
0: 네네네
2: 그 합쳐가지고
0: 약간 계시처럼 신의 계시처럼 이렇게 딱 떨어져서
2: 네.
0: Okay, interesting story. Chokomo says that he had an LP of Pericomo on his bed, and when he was thinking, oh, what should I make my name, like how should I make it, the LP actually like fell onto his head, like his face, and he thought, okay, this means that I have to use Komo. And then he really liked the word chill at the time, so he added Chokomo. 그리고 Frieden 어떤 뜻인가요?
3: 제가 대학을 어쨌든 가고 싶었다 보니
0: 네.
3: 성적을 맞춰서 독일어 문학과를 들어갔었는데
0: 오, 네.
3: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0: 네, 네.
3: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이 재밌다 보니까 2년 정도 다니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0: 네.
3: 이제 군대에서 나는 나가서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하고 휴학을 했는데
0: 네.
3: 그때 이제 돈을 이제 많이 썼는데
0: 네.
3: 이제 여기서 뭐 하나라도 남겨야겠다 생각해서 독일어 중에서 그 당시 배웠던 단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프리든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0: 무슨 뜻이죠?
3: 이게 영어로 치면 프리덤인데
0: 아~
3: 그 조금 더 자유보다는 평화 쪽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평화, 자유 뭐 이런 뜻이.
0: Interesting. So he did a major in German, and he says that Frieden is one of the words that he really liked when he was studying, and he went to enlist in the military, and that's when he thought, actually, yeah, I have to like do music. And he came out and he was thinking of what to do, and I asked him, what does it mean? And it's like the English word freedom, but when they're talking in German, it's more closer to the meaning of peace than freedom itself. What do you guys call each other? 서로 그럼 어떻게 호칭을 정하셨나요? 이렇게 칠코모 이렇게 부르진 않을 것 같아서요.
2: 저는 프리든 형 아니면 저희끼리 이제
0: 네.
2: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0: 공개 가능한가요?
2: 가능하죠.
0: 네, 네 뭐죠?
2: 현빈두.
0: 잠시만요, 뭐라고 해? 자신감 있게 한 번만 더 해주실.
2: 현빈두라고 얘기해요.
0: 현빈두.
3: 저희가 이제 말 끝에 두를 붙이는 게
0: 네.
3: 저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0: 현빈님이신가요?
3: 네, 저는 이름 임현빈이고.
0: 네, 현빈님.
3: 코모는 이제 이름 이호준인데.
0: 네, 호준두.
3: 네, 호준두.
0: 호준두, 현빈두. 네. Okay, so they have this thing that they do together where they add the word like 두. That's very, very cute. So his name is 현빈, so it would be 현빈두 and then 호준두. That is very adorable. When did you guys first meet each other?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셨나요?
3: 이게 제가 제 기억에 네. 제가 여기를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그 이제 호준두가 참여했었던 그 스테인리스라는 곡이 있어요.
0: 네.
3: 릴 썬더라는 아티스트. 근데 그거를 어쩌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듣고
0: 오.
3: 여기서 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3: 그 이제 칠코모라는 사람이랑 이제 만나보고 싶다.
0: 오.
3: 근데 재밌는 게 아는 사이더라고요. 여기 출연하는 상구랑.
0: 네.
3: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0: 오.
3: 이제 뭐 공용 주방하고 막 이런 친구가 이제 밥을 해주겠다고 공용 주방을 빌려서
0: 네.
3: 이제 그런 걸 하겠다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0: Oh, interesting story. 네. So Frieden says that he actually saw Chokomu's song like on the algorithm, and he mentioned when he was on radio here, he mentioned, "Oh, I really want to meet this artist called Chokomu." And apparently, one of our guests, they were acquainted with all of them, so they met at this like open kitchen, and they just met with some acquaintances. Now it is time that we have to mention this acquaintance because they keep commenting in our chat. 아까부터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고 있는 두 분의 지인분이자 저희 하처텍 가족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상구두인가요? 상구두 아닌가요? 오늘부터 상구두라고 저도 부르고 싶은데 이분도. 보이텔러님과 이제 인연이 있으세요.
3: 맞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칠코모님이 먼저 인연이 있으셨고 이제 통해서 소개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
3: 이게 각자 따로... 네. 저는 이제 음악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0: 네.
3: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 친구였다가 이제 한번 봅시다
0: 네.
3: 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호준이랑도 인연이 있는지는 몰랐었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 씨가
0: 네.
3: 또 이제 이 명문대 출신이다 보니까
0: 그렇죠.
3: 그 굉장히 그 큰 어떤 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0: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3: 네.
0: Okay, well firstly they say that they all knew Boitello and it was after Frieden started music not long after he started and they knew each other from like SoundCloud they were like online friends and they decided to be friends and then he mentioned that because Boitello was from a bigger school and he had like this weird thing going on maybe kind of like a cartel or something explain more please 저희 원고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카르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셨다. 텔로님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게 뭐죠?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3: 이게 이제 저도 학교를 다닐 당시에는 몰랐는데
0: 네.
3: 대희변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0: 네.
3: 이제 대학교 힙합 연합 동아리.
0: 오, 네네.
3: 그러면 대학생이면 다 가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설마.
3: 명문대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친한 친구들이
0: 네.
3: 다 공부도 잘하고
0: 네.
3: 음악도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이제 처음 음악을 시작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잠시만요. 여기 상구님, 상구두 지금 듣고 계신 강씨님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두 분은 그 연합의 일원이 아니셨던 건가요?
3: 전혀 아니죠.
0: 상구님만, 보이텔로님만.
3: 네, 그죠. 그리고 그와 그의 수하들.
0: Oh my gosh! Oh my gosh! Okay, so apparently they had this thing where it was a hip hop union for university students, and Frieden's like, if it's for university students, shouldn't it be open to all college students? But apparently they had like a standard of what kind of like elite school you went to, and so Boitello was a part of this crew, this union, but these two weren't, and so he remembers being really upset about that, and he thought it was almost like a cartel because Boitello he had influence in this crew. We need to. Talk with Tello. 저희 뭐 어떻게 이거 나중에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해명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댓글도 달아주시고 계시고 저희 스태프분들도 저희가 아는 텔로님이 맞나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밖에서도 이제 그럼 그냥 지금까지도 친하게 지내시는 건가요?
2: 네네.
0: 만나면 뭐 하세요? 세 분은?
3: 술 마십니다. 그리고 게임 같이 하는 거 좋아하고.

0: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칠코모님의 신곡인데요.
2: 이미 제안을 하신 건가요?
3: 네, 맞아요.
2: 어떤 부분에서 프리드님과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3: 옛날부터 막연하게 이 형이랑 계속 같이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제 형한테 계속 피드백을 받으려고 이제 노래 계속 보내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는 이 형이 해줬으면 너무 좋겠다 네. 하고 이제 보내줬는데 형이 좋다 해주겠다.
2: 네. 해주겠다.
1: 이 제가 기억한 거 좀 다릅니다.
2: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파일이 왔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2: 오케이.
1: 채워와라.
2: 채워라.
1: 빈 곳을.
2: 채워와라.
1: 이제 뭐 형이랑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도 맞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불편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언제까지 채워와라. 갖고 와라.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했었던.
2: 그 마감 기한 맞추셨나요?
1: 아 그럼요.
3: 제가 네. 먼저 이제 물어봤거든요. 형 언제 가능하세요?
2: 네.
3: 그래서 좀 걸릴 것 같은데 하고 그 다음 날 보내줬나?
1: 네 맞아요.
3: 근데 그 전까지는 네. 안 보내주다가 제가 이제 말을 다시 꺼내니까 보내주신 거죠.
2: 솔직히 네. 다시 말을 꺼냈을 때 시작하셨나요?
1: 이게 반은 나와 있었고 네. 반은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약간 너무 멋있는 척하는 느낌인 거예요. 좀 더 처절, 좀 더 바보같이 쓰고 싶은데 이제 너무 뭔가 제가 너무 그런 대단한 남자인 것처럼 가사가 나와서 이거 아닌데 이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 갖고 올 거냐 네. 알았다 하고 그냥 나온 대로 해서 보냈는데 좋아해줘가지고 다행히 네.
0: So it was Shokomo's idea. He always wanted to work with Reed and he was, when he listened to this song he thought you know what maybe this is the one and then he contacted Reed and asked him if he could work on it together and then Reed's like well actually my memory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he remembers getting a file on a text message and he just said hey I want to do this with you just fill in the blank and send it back to me and he said that it took him, you know, a while because at first he didn't really like the lyrics he wrote because it felt like he was making him feel a little bit bigger than what he really wanted to sound like. So he just, you know, worked on it again after Chikoma asked, like, how much more time do you need? So he worked on it again and tried to be a little bit low-key and a little bit more scrubbish. And then they brought the lyrics, the final version. So what is this song about? 그럼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3: 남자의 찌질한 네. 이별을 좀 노래 담았는데
2: 네.
3: 비가 막 오는데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한 거죠. 떠나가는 여자
2: 네.
3: 좀 비 맞고 있고 근데 내 우산을 그녀가 갖고 있고 내 옷도 그녀가 다 사준 그러니까 그런 저는 그런 바이브로 네.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2: 네.
3: 거기 형이 이제 마법의 가루를 뿌려줘서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2: 오케이, 오케이. 혹시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통 곡 설명이 나오면 실화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넘어갈까요? 아니면
3: 어느 정도는 다 이제 경험해서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오늘 핫토틱을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제가 신곡 소개 한번 영어로 하고 있을게요.
0: Okay, so they are going to be preparing a live for us. Man in the Rain is about literally a man that just broke up with their lover in the rain. And they want it to seem a little bit pathetic. And, you know, it's raining. The clothes he's wearing, it's all bought by the girlfriend. She has the umbrella and you're all wet in the rain. So they really wanted to portray that patheticness. So that's something that you guys should be listening to while you listen to the live. 라이브 준비 되셨어요?
3: 네.
0: Alrighty guys, then this is Man in the Rain live in the studio by Chilcoma and Frieden.

그녀가 길을 걸어가 늘어가 양이 늘어가 눈물과 비가 눈앞을 돌아봐 그녀 제발 뒤를 돌아봐 걸어가 그녀가 뒤를 걸어가 멀어가 그녀는 더 멀어져가 눈물과 비가 눈앞을 적셔와

0: 오, 클라우 클라우 클라우 클라우 가지마. 너무 웃긴데요. 와우, 클라우 클라우 클라우 클라우. Thank you for the, oh my gosh. That was really different from what I was expecting because when they said like we want to be 찌질해, pathetic, I wasn't expecting this like upbeat beat. 아, 뭔가 찌질하다는 내용을 계속 말씀하셔서 뭔가 이런 비트를 상상을 저는 못했거든요. 댓글 반응도 한번 볼게요. Leah says totally different since the last time I heard his stuff. Nice. 저번에 들었던 곡들이랑 또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다. 너무 좋다. SRD says groovy. SRD says the man in the rain. Tello says 우리 애기들 라이브 떨지도 않고 잘하네요. Our babies not even nervous doing a good nice live. SRD says wow those high notes. Wow clap clap clap. 박수 이모지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Thank you so much.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좋은 라이브 감사합니다. 또 뭐 이 곡에 대해서 또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곡이 혹시 두 분이 처음으로 같이 작업한 곡인가요, 그러면?
1: 네, 맞아요.
0: 이제 2년이 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이제 와서 이제 첫 작업이 된 거네요? 그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전에 혹시 작업을 했는데 발매가 안 된 곡이 있었나요?
1: 아니요, 완전 처음 곡이었어요.
0: 완전 처음. 네네네. 혹시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스파크가 튀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1: 제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0: 오케이 오케이. How about you?
2: 저도 뭐 만드는 과정에서 네. 뭐 전혀 없었고
1: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데선 있었나요?
2: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후보정하고 믹스마스터를 제가 했는데
0: 아, 네.
2: 이제 그때 저는 완전 아날로그하게 가자. 옛날 노래처럼 하자. 그러니까 네. 좀 엄청 먹먹하고 좀 덤한 소리를 쓰자고 했었고 근데 이제 곡주인이 소리는 좀 세련되게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네. 그 정도에 있어서 그냥 원작자 의견을 존중해줬을 뿐 네. 뭐 다툼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0: Oh, okay. So compared to how long their friendship has lasted, it is the actual first time they worked on a song together. Because I asked, was there something you worked on that hasn't been released before? And they were like, no, it was the straight up first time. And I asked them, did you have any hardships? And they were like, no, not at all. Frieden actually worked on the mix and mastering process as well. And he was mentioning that he kind of had the idea of going straight up retro, just like the beat. But Chocomo thought he wanted a little bit more of a newer sound. So, you know, they were just talking about that. But at the end, Frieden ended up respecting the singer or the owner's opinions. What is your favorite part from the song? 그럼 각자 이 곡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먼저 말씀하시죠.
2: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나레이션 같은 거 나올 때 가지마 뭐 이런 거.
0: 그 누군가요?
2: 제발 받아줘 막 이런. 그러니까 제 파트에선 저고.
0: 네, 아 두 분 다 두 분
2: 다.
0: 오케이, so Frieden really likes the narrations in the in between. If you know Korean, it's much more funnier because they go like, "Don't go." Like it's really like very retro, you know, back in the days narrations. 오케이, 최콤원님은요?
1: 저도 어제 이제 사전 인터뷰를 때는 그 무방비한 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저도. 사비 때
0: 네.
1: 이게 이별 노래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뒤에 one two one two 이렇게
0: 신나네요. 신나네요.
2: 이런
1: pump it up 이런 거를 녹음을 했거든요.
0: 네네.
1: 생각 웃겨가지고.
0: Okay. He says that even though it's a breakup song, when you listen to the chorus part, there's parts where he adds these ad libs like one two one two, like pump it up, and he thinks that now that he looks at it, it's kind of funny because it's supposed to be a breakup song. So he does really like that from the song. Let me ask you guys both. When did you and how did you start music? 그럼 두 분께 각자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음악은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1: 저는 음악을 항상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 막연하게
0: 어릴 때부터.
1: 네, 어릴 때부터.
0: 네.
1: 근데 여기는 클래식 작곡이라고 네. 적혀 있는데 클래식 작곡이 아니고 클래식 연주를 전공을 하려고 했다가
0: 피아노?
1: 네.
0: 오, 네.
1: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부족해서 떨어지고
0: 네.
1: 실용음악으로 바꿨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중음악의 재미를 느끼고
0: 네.
1: 작곡을 해야겠다.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주변에서 좀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노래방 가서 점수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친구들이 아 그러면 너가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한번 해볼까?
0: 네.
1: 하게 된 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0: Oh wow, interesting story. He always just wanted to do music, but he was more on the classical side. He was a classical pianist, and then in high school he transitioned over to more modern pop music, and he wanted to start composing. But he was kind of known as a good singer around, and everybody's been telling him, you know, if you're a composer, you should also try singing. When he went to the singing room, like he got really nice points. So here he is today. Okay, 프리드님은요?
2: 엄청나게 좋아했고요, 어렸을 때.
0: 네,
2: 당연히.
0: 네.
2: 근데 그냥 용기가 없어가지고 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시작했어요.
0: 조금 비교적 늦게 시작하셨네요.
2: 네, 늦게 시작했고 뭔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거기 안에 있으면.
0: 네, 네.
2: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0: 네.
2: 그래서 병이 오거든요.
0: 병이요?
2: 병장병 같은 게 와요. 뭔가 내가 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얻고.
0: 네.
2: 이제 나와서 부모님한테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리고 27살에 처음 했습니다.
0: 오, 네. 오케이. 그때 당시에 부모님 반응도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2: 이제 휴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0: 아, 네.
2: 이제 마음은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을 네. 가진 채로.
0: 그때, 일단은 네. 이제.
2: 근데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0: 네.
2: 이제 어머님께서 아버지도 그렇고 네가 뭐 내가 말하면 듣니? 뭐 네 인생에서 1년 네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뭐 우리가 말릴 건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알아서 살아라.
0: 오.
2: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오. 그랬던 기억.
0: Okay, okay. Frieden says that, you know, he always liked music, but realistically, you know, he just went to university and he went to the military. And when he was enlisted, he just thought, you know what, I really want to do it. So when he came out, that's when he started, around 27, a little bit later than other people. But he mentioned that he was just full of confidence when he was enlisted, because when you're enlisted in the military, you don't have to particularly do anything. But as time passes, you know, you go up higher and higher, your status gets higher. So he just felt like he could do everything. And so he told his parents that he was going to go on a leave of absence and start music. And I asked, what were your parents' opinion? And they just said, you know what? If you want to do something in your life for a year, we can't really say anything. You don't even listen to us anyway. So that's how he started. Interesting. I also heard that you didn't really, I mean, because you started later, you didn't really go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music. So I want to ask how that feels as well as an artist today. 그럼 프리드님은 또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막 체계적으로 계속 배우신 게 아니잖아요.
2: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셨는데
2: 네.
0: 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0: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2: 다행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0: 네.
2: 정보가 엄청 많았었어요.
0: 오.
2: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이 엄청 잘 되면서
0: 네.
2: 하고자 하는 어린 분들도 많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0: 아.
2: 그래서 그게 이제 컨텐츠가 성장을 하면서
0: 네.
2: 그런 음악 관련된 어떤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고
0: 네.
2: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만들잖아요. 미디로
0: 네.
2: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0: 네.
2: 어떻게 하는 거에서 이제 상상만 하다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사서 하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오히려 시기적으로는 되게 잘 맞았네요. 뭔가 많은 네. 자료가 있는 시기에 시작을
2: 네.
0: 하셔서. Oh, okay. He says it was really hard at first, but because when he started, it was when there was like the whole boom of a lot of younger people wanting to do music. There was a lot of information online, just like, you know, MIDI related. And he said that it was really easy to just learn from online things. And there were auditions going on and all the young people were talking about it. So he says, yeah, it was kind of hard, but he was able to just learn through the internet. So that's very interesting. This time we're gonna go listen to a song by Frieden, and we'll be back with more of the interview, guys. This is Prada by Frieden. We'll be back after Prada by Frieden.

0: All right, that was Freedom's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Prada, what kind of song is this? 어떤 곡인가요? 소개 한번 뒤늦지만 부탁드릴게요.
1: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라서 네. 사실 제목은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였어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되게 세련된 네. 느낌이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처음으로 이제 사줬던
0: 브랜드이기도 하고
1: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그 브랜드랑 비슷한 결의 노래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출발했었습니다.
0: 브랜드의 느낌에서 네.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네네. Oh, interesting. Just like the name of the song, he says that it was the brand that he thought was the coolest back then, and it's the brand that he gifted to someone else for the first time. So he wanted to kind of make a song just like the vibes of that brand. So you can really tell when you're listening to it. A boy Tello also wrote, "Oh, love this song." 텔로님도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궁금한 게 서로 이제 텔로님과 좀 서로 곡 작업 같은 거 공유하면서 피드백도 주고 하시는 사이인가요, 다들?
2: 저는 진짜 많이 보내요.
0: 오, 서로 보내나요? 아니면
2: 제가 먼저 보내면 네. 상구 형이 그럼 내 것도 한번 들어봐. 하는.
0: 무조건 제가 먼저. 텔로님은 그러면 어떤 피드백을 보통 주나요?
2: 좋은데? 이거 좋은데? 끝.
0: 끝.
2: 네.
0: 약간 나쁜 말은 안 하나요?
2: 네, 나쁜 말은 안 하시는데 그게
0: 네.
2: 피드백이라면
0: 네.
2: 좀 약간 이게 좀 별로고 이게 좀 그쵸. 그렇게 얘기 들으면 좋은데
0: 좀 디테일하게
2: 그쵸.
0: 가식적이네요. 좋다만 하면 성장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상구님 그렇죠. 네, 분발하시도록 프리드님은 보내시나요 텔러님한테?
1: 그러니까 저는 뭐 잘 보내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오케이.
1: 피드백을 이게 아무래도 그런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받아서 뭔가 이 친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제가 제 노래를 만든다도 네. 조금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 친구도 오케이. 제가 뭔가 얘기한다 해서 그걸 수용해서 만든다 해도 의미가 네. 없어서 저는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나름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0: 오케이.
1: 좋으면 진짜 좋다. 별로면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0: T이신가요?
1: 예.
0: Okay. Okay, so there Chocomo is saying that he sends his songs all the time to Tello for feedback, and then Tello will be like, here's mine too. But Tello isn't really like a professional feedback person because he always says it's just good, and sometimes he wishes that he would get more in-depth because he's really curious what he could improve on. And so we were like, do a better job, Tello. And Tello wrote in the comments, I say it's good because it's good. I don't know, a little skeptical. And Frieden says that he thinks he's past the point of, you know, sending his music to a lot of people and asking for advice. So he's not really the person or the type of person to do that. Do you guys remember your first impressions? 서로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1: 그럼요.
0: 불안하게 웃으시네요.
2: 제가 그때는 네. 머리도 막 기르고
0: 오!
2: 살도 여기서 더 쪄 있었고 네. 수염도 막 기르고 있었어서
0: 오!
2: 궁금하네요. 제 첫인상
0: 오케이 첫인상 말해주세요.
1: 이게 깡패인가? 농담이고 되게 재밌는 친구라는 건 건너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0: 네.
1: 제가 사진을 봤었거든요. 만나기 네. 전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0: 했는데.
1: 해서 딱 갔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 앉아 있어서 지금 이런 인상보다 훨씬 네.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지금 너무 귀여운데 살도 많이 빠지고.
0: Okay, so Frieden says that his first impression was it was kind of like intimidating because apparently Chocomo had like longer hair, he had a beard, and he was kind of different from the image he's portraying right now. So when he first met him, Frieden knew that he was like a fun person, but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what he expected. 칠코모님은요? 첫인상, Frieden님 첫인상.
2: 저도 목소리로 먼저 이제 형을 접했기 때문에
0: 네.
2: 목소리 들었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겼겠다.
0: 어...
2: 와, 이 사람 진짜 잘생기고
0: 네.
2: 약간 좀 꽃미남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0: 상상을 이렇게 하셨네요.
2: 상상을 했었을 때 근데 이제 딱 만났을 때 약간 저랑 닮은 것 같은 거예요.
0: 어, 네.
2: 내가 수염 밀고 머리 깎으면 딱 푸린 형 같을 것 같은데 라는 인상, 그 첫인상이었고,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0: 아, 네.
2: 근데 되게 저랑 이렇게 대화도 잘 해주고 반응도 잘 해주고 그래서
0: 네.
2: 되게 되게 좋은 첫인상이었어요.
0: Okay, okay. When he first heard his voice, he imagined, oh, what would Fried and this person look like? And he imagined that they're gonna be really good looking, like, you know, really just handsome. And then when he saw him, he just he kind of realized, oh, we're kind of in the same, you know, image. Maybe if I shave off my beard and have shorter hair, we would look similar. But although he is older than Chokomo, he was really nice when they were talking together, and so he remembers having a really good first impression. Do you guys want to do? I know this is like cringe, but since you are on a live radio, now's the only chance. Let's do like a compliment to each other. 아무래도 방송일 때 이런 걸 시켜야 아티스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생방송 라디오 나온 기념으로 서로에게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칭찬 한번 해볼까요? 서로 눈을 바라보고 해볼까요?
2: 근데
0: 네.
2: 이게 저 거짓말이 아니라요.
0: 네.
2: 저는 형을 보면요. 항상 동기부여가 돼요. 저는 형을 보면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여 열심히 네. 사시거든요.
0: 괜찮으세요, 부인님?
2: 근데 이런 건 좀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 그 아까 제가 좀 닮은 것 같다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저랑 되게 다른 점이 형은 자기 할 일을 꼭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할 일을 미뤄두고 하는 편이라. 그 점은 진짜 좀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0: Okay. Chokomo says that Frieden always does what he has to do. His tasks, he gets it done. But him, he sometimes kind of procrastinates. So that's something that he always is inspired by. Frieden님.
1: 보통 이런 류의 인간들이
0: 네.
1: 다 본인을 믿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0: 어.
1: 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0: 믿는 구석이 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특출난 번뜩임이나 네. 재능, 재치 이런 걸 믿는 거죠. 근데 저는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알아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부럽습니다. 이 그냥 확 하면 어 하는 게 나오는
0: 네.
1: 부분이 있거든요.
0: 약간 본투비. 네,
1: 약간 그냥 그런... 집중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몰입도가 확 좋아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확 몰입을 하면
0: 네.
1: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무언가가 나와요. 근데 저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계속 네.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느낌인 건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0: 훈훈하네요. Frieden says that, you know, I think Chokomo, he procrastinates because he has talent, because he's able to do it just in a blast. When he just focuses, he has that talent to just make up what he's imagining inside, whereas he thinks, Frieden thinks that himself, he started later on and he has to try much harder. That's why it looks like he's doing a better job. Well, let's go listen to another song and we'll be back, guys. This is Dummy by Chokomo.

0: during the song break, we just found out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Can't believe Boy Taylor didn't tell us. 테러님이 중요한 사실을 안 알려줬네요. 네, 칠코모님이 저의 또 선배님이시라고. 저 코모 is a senior. We went to the same school. 테러님 왜 이건 말을 안 하신 거죠? 버클리 생이세요.
1: 네, 맞습니다.
0: 어머, 아니, 아니 세상에. 혹시 몇 학번이신지?
1: 저는 1년을 다 못 채우고.
0: 입학이 몇 년도세요?
1: 저 15년 가을.
2: 가을에도 입학을 해?
0: 미국은 가을이 시작이에요.
2: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나.
0: 그렇군요. 완전 대선배님이시네요. 어떻게 지금 몰라 뵙고 제가 인터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피아노 전공이셨나요?
1: 아니요, 전 EPD.
0: 그러셨군요. Okay. Wow, he majored in a really prestigious major. Really hard to get into EPD.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거기.
1: 아, 근데 그때는 지금은 어렵나요? 그때는 경쟁률이
0: 괜찮았어요?
1: 네, 괜찮았어요.
0: Interesting. 저희 할 얘기가 많아졌는데 이제 거의 끝낼 시간이라서 너무 아쉬운데. 아, 텔로님 저희 게스트 정보 좀 주시지. Okay, very interesting. Wait, tell us this. 얘기했잖아. 얘기했다고. 언제 들으신 거 있으세요?
1: 전혀.
0: 저 전혀 들은 게 없는데 네. 무슨 말씀이시죠? 월요일 날 봐요, 테로님. See you on Monday, boy, tell him. Okay, it is almost time to say goodbye, so we are going to ask our last few questions. But I want to ask, what are your goals as a musician right now?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질문 몇 개 드릴 텐데요. 뮤지션으로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형님 먼저. 형님 먼저.
0: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2: 뭔가 애초에 막 이렇게 돼야겠다, 저렇게 돼야겠다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0: 네.
2: 그냥 살면서 쭉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뭔가 스타가 되고 싶다 이런 물론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근데 지금은 제가 좀 현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서 활동이 네. 좀 뜸한 시기인데 이제 이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나면 이제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노래 평생 만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 네. 네.
0: Okay, Freedon says that he always just wants to do music itself. It's not like his goal is to be super famous, although if he does, that'll be good. But he says he just wants to continue just being able to do music that he considers as good music. 칠코모님은요?
1: 저는 슈퍼스타가 되고 싶어요.
0: Oh, you want to be a superstar. As you should, as you should. 그래야죠. 그래야죠. Okay, well, it is time to wrap up. So I want to ask, did you have fun today? 오늘 어떠셨나요?
1: 아, 너무 재밌었고요. 근데 네. 저는 진짜 수다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0: 다시 오시면 되시죠. 또 앨범을 빨리 만들수록 빨리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1: 네네.
0: 빨리 작업실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드님 어떠셨나요?
2: 좀 이렇게 잊어버렸었어요. 이런 기분을 뭔가

jangan putus nafsi. JB세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JB세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 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빗에 날쓰기 놀아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 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 꼬장

0: Thank you so much, 종성. 어쩜 이렇게 소리가 맑고 아름다운가요? 와, 최초일 뿐만 아니라 최고 맞으신 것 같은데요, 이미?
1: 감사합니다.
0: You're already the best, not only the first. We have our crunchers tuning in, sending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 씨 is saying there is so much soul in every single note. 모든 음정 하나하나에 소울이 느껴진다라고 해주셨고요. Love to Daisy is saying, how is this even possible on a harmonica? 어떻게 이 모든 게 하모니카에서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rve 7309 is saying sending love from New York. This was beautiful. 뉴욕에서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1: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1: Thank you so much.
0: And mass underscore 97BB is saying tiny instrument, giant sound. That's what I thought. 네, 악기는 작지만 진짜 거인 같은 소리였다. 나시모 101 is saying this touched something deep inside me. 뭔가 마음속 깊은 한 구석을 네, 어루만져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공연이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want to listen to it again, but do wait for the second live performance, and we'll continue with the talk now. K-pop fans may already know this next song, 종성, because the harmonica in the intro was actually played by you, right? So K-pop을 사랑하는 크런처들이라면 들어봤을 이 곡의 인트로가 바로 박종선님의 연주라고 하는데요. 네, 바로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0: 곡도 피아졸라의 Oblivion이었는데요. 네. So the delicate finger work of the guitar and the breathy emotional sound of the harmonica, I think they blend just so beautifully right there. What was special about playing together as an ensemble? 클래식 기타의 섬세한 핑거링과 또 하모니카의 애절한 숨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곡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이 함께하면서 느낀 앙상블의 특별한 몰미는 뭐였는지 궁금해요.
1: 하모니카는 호흡으로 소리를 계속 채워내는 악기고요. 기타는 한번 튕긴 이후에 비워진 공간을 이용하는 악기거든요.
0: So with the harmonica, you have to continuously fill in the sound with your breath. But on the other hand, with the guitar, you do the fingering and make that space for that vibration where the sound keeps going. 네.
1: 그래서 그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잘 조화하는 것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0: 네. So he focused on harmonizing those tw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two different instruments.
1: 그리고 그 곡에 대해서 기타리스트와 함께 어떤 감정을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같은 감정으로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0: And they talked a lot about what emotion they would focus on while playing this song, and they tried to make that emotion as similar as possible while playing it together. Well, Piazzolla's tango music is actually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but on harmonica, the melancholy feels even stronger after hearing it. Is that something you create through technique or is it the emotion that you create?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은 원래 반도네온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또 하모니카를 연주하니까 그 특유의 처연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스킬로 구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박종성님의 감성 덕분인지 궁금하네요.
1: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도네온이라는 악기보다는 작곡가가 어떤 생각으로 곡을 만들었을지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0: So not so much the instrument, whether it be bandoneon, whatnot. He interpreted the intention behind the composer of the music.
1: 그리고 반도네온과 하모니카는 네. Free reed, 자유 리드 악기라는 같은 군에 속하는 악기예요.
0: So the bandoneon and harmonica, they're actually in the same category of instrument, free reed. Mm-hmm.
1: 네, 그래서 두 악기가 기본적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네온의 음악을 하모니카로 연주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 같습니다.
0: And because they are pretty similar in making sounds and how you play them, it's good to play the harmonica for a song that is usually associated with the bandoneon. All right, well, we're almost at the end of our time already. But you know what? You've built a path that didn't exist before, and you became number one, the first. You've received titles like that. So what message of courage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other people?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아쉽게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걸어서 최초 그리고 1위라는 타이틀을 이뤄낸 선배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용기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1: 모두에게 저처럼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0: 네. He doesn't want to tell everyone to become the first or number one or the best to everyone.
1: 단지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했었던 그 행복했던 기억으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But he was able to continue his path this way because of the happy memory he had from the beginning. 네.
1: 그래서 그 일을 처음 시작하셨던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So whatever you're doing, wherever you are, don't forget that first sort of mindset that you had in starting what you do right now. So don't forget that and continue remembering that moment moving forward. Well, it i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네. 벌써 아쉽게도 네,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How was your time with us on Culture Crunch today? 오늘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뭔가 한국 에 계시는 청취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정말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So he was happy that he was able to talk about music not only with Korean listeners but international listeners through Culture Crunch. Well, we enjoyed it a lot too.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to Jong Song for that perfect conversation and performances.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enjoy another song by Jong Song. Here is 흔적 or Trace by Park Jong-sung.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1: 네.
0: All right. Keep crunching.